0: 가 자가 자가라 모든 게 여자 나지
1: francemusique.fr Okura Monde.
2: Olibalele ilanga madoda. Oli